0: 스릴은 기분 어쭉 먹은 것도 선결하. 구석구석에 에스포노다 더이널리 얼어려고야. 이산 우주 셋스릴은 생기밤이 냄새리는 기분 어쭉 먹은 것도 선결하. 구석구석에 에스포노다 더이널리 얼어려고야.
1: 덩쿠 라디오 Hódmezővásárhelyen FM 90,8. A Magyar Zene Rádiója.